싱통 라 아메리카님 후마레 따더라 울라요 아부르 쇼미라 어메림 헤임로 Thank you, fine. Makan ha business. The Aze line.